속에 앵앵 어른 소리 산책은 뒤도 없고 나도 거진한 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으름 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인 뒤 부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